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사라진 태양의 신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동상에 대해 소개합니다.

면적이 1398평방킬로미터 되는 에게해의 로도스 섬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영지입니다. 섬의 북쪽 끝에 있는 로도스 섬 사람들은 일찍 2200여 년 전에 청동을 모아 거대한 태양신 헬리오스를 조조해 세웠습니다. 이 청동상이 바로 세계 7대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태양신 청동상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널려있던 청동 조각들은 없어졌고요. 남은 것이란 청동상의 모양에 대한 추측과 그 예술적 매력에 대한 상상뿐입니다.

대양심과 로도스섬. 비록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을 태양신이라고 하지만 이 태양신은 특수한 가족 관계를 갖고 있기에 헬리오스라고도 불리웁니다. 헬리오스는 땅의 신인 가이아의 손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헬리오스는 숙부뻘되는 티탄에 의해 바닷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로 날아올라 찬란한 태양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방에서 나타납니다. 불의 신이며 대장쟁이인 헤파이스토스가 헬리오스에게 황금 수레를 만들어주고 계절의 신 호라이가 아호피르 마을에 수레를 메워줍니다. 논같이 휜 아호피르 마을은 코에서 화염을 뿜어냅니다. 헬리오스는 황금 수레를 타고 달리면서 신과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빛을 줍니다. 금빛 두구 밑에 한 쌍의 눈에서는 무서운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눈부신 햇살은 가슴에서 반짝입니다. 헬리오스는 금빛 찬란한 황금 수레를 몰고 달리는데 점심때에야 비로소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런 후 계속 서방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서방에 이른 후 거기에서 그는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황금 수리를 타고 용지로 돌아와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만납니다. 헬리오스는 자기의 용지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어울려 한 시간 동안 휴식을 한 후 또 동쪽으로 항행해 다음날 아침에 하늘로 오릅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세상의 모든 일을 꼽아보고 모든 영혼을 꿰뚫어 봅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들의 행위이든 은밀한 생각이든 헬리오스를 속일 수 없습니다. 헬리오스는 일찍 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그의 아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정사를 일로 바쳐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헬리오스에게 보복하기 위해 헬리오스의 정인이며 바빌론 국왕의 딸인 레오코토에게 생매장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헬리오스가 도착했을 때 그의 뜨거운 빛과 열량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이 된 애인의 몸을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굽어보는 신의 권력과 힘에도 결국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로도스 섬은 헬리오스의 영지입니다. 이 영지에서 헬리오스와 여신 로도스는 일곱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헬리오스가 로도스 섬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여러 신들에게 영지를 나누어 줄 때 마침 헬리오스가 황금 수레를 몰고 나간 탓에 자기의 몫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제우스는 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에게해에서 바야흐로 가라앉는 큰 바위 하나를 헬리오스에게 주었습니다. 헬리오스는 바위를 큰 섬으로 변하게 했고 사랑하는 여신 로도스의 이름을 따서 섬을 로도스라 불렀습니다. 헬리오스는 섬을 세 등분해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아들은 로도섬에 있는 세 개 도시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거대한 동상의 요리. 기원전 408년 로도섬에 있던 세 개의 도시 국가가 드디어 통일되어 왕국 로도스국이 세워집니다. 로도스국은 에게해 주위의 여러 섬을 수중에 넣은 다음 계속하여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잠식해 버립니다. 로도스국의 이런 당돌한 행동은 페르시아인들의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기원전 407년 로도스 섬은 도시국가 연합의 수도로 건설되어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주변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지중해의 주요한 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데메트리오스 1세는 이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시를 관통할 수 없도록 로도스를 포위했습니다. 로도스의 군인과 백성들은 로도스성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1년 동안이나 로도스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이 큰 데다 식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페르시아인들은 무기를 그대로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로도스인들은 승리의 과실을 로도스의 보호신인 헬리오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버린 무기들을 모아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동상을 주조했습니다. 로도스인들은 조각대가인 카리오스를 모시고 로도스 섬의 전부의 금속을 녹여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청동상을 주조한 다음 로도스 항구에 세워 그 위엄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전하는 데 하면 이 거대한 동상은 기원전 292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기원전 280년에 완성됐는데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온근 12년이나 걸렸다 합니다. 헬리오스는 히페리온과 데이아의 아들로 달의 여신 셀레네나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형제이자 키르케와 파에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리스에서는 태양 숭배가 적어서 헬리오스에 대한 숭배도 다른 신에 비해 많지는 않았으나 로도스 섬에서는 성행하여 섬의 주신으로 섬겼고 섬 자체가 헬리오스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이탈리아 작가 안제 파르트는 세계 7대 기적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대한 동상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 동상의 높이는 32m, 무게는 300타란, 약 450톤이며 12년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청동의 금속은 모두 페르시아인들이 로도스 성 밑에 버리고 간 무기를 거두어 조조한 것이다. 이것이 거대한 동상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해양신 청동상은 매우 컸는데 동상의 한쪽 다리는 해안가, 즉 지금의 방앗간 자리에 놓여있고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은 천보나 된다고 합니다. 두 다리 사이 거리가 천보라면 청동상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카리오스는 대리석을 주춧돌로 대를 만들고 그 위에 태양신 헬리오스의 두 발을 고정시켰습니다. 대는 매우 높아 다른 조각상의 높이도 이 대만큼 높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팔을 벌려도 헬리오스의 발가락조차 끌어안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로도스 항구에 세워진 사슴 동상은 헬리오스의 손가락 하나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헬리오스의 넓적 다리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 기록을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 속에도 10명의 군인들이 충분히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정동상

그들의 상상에 따라 정동상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세기 초에 한 화가가 헬리오스 정동상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나체 상태의 헬리오스는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나체로 된 정동상은 높은 기둥 위에 세워졌고 주위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입니다. 헬리오스 정동상에 대한 묘사가 가장 객관적인 것은 벨기에의 역사학자 크루센이 1480년에 쓴 로도스사인데 헬리오스는 두 발을 벌리고 섰고 모든 배들이 벌린 두 발 사이로 지나갔다고 묘사했습니다. 1572년에 네덜란드의 마티는 헬리오스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등대처럼 선박의 항로를 인도했다고 한층 형상화했습니다. 현대 그리스의 우표에는 우의 기록을 종합한 헬리오스의 형상이 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짧은 바지에 머리에 태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비스듬히 앞을 바라봅니다. 등에는 전통을 두르고 왼손에는 활을 쥐었으며 오른손으로는 횃불을 높이 축혀들었습니다. 두 다리는 두 개의 높은 주춧돌 위에 벌리고 섰으며 등 뒤에는 항구이고 가랭이 사이는 백길이어서 선박들이 나듭니다. 상상 속의 태양신 헬리오스 청동상은 55년 동안이나 항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225년 한 차례 대지진이 이 거대한 청동상을 해멸시켰습니다. 크기가 같지 않은 청동상 조각들이 천년 동안 땅 위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동상 조각이 사라지다. 거대한 헬리오스 청동상이 파손된 후 로도스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시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각난 청동상은 천년 동안 땅 위에 누워있다가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로더섬은 기원 2세기부터 선호해 로마 제국, 비잔틴, 아랍, 토이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로도스 사람들은 거룩한 신상이 스스로 무너질 리 없는 바 다른 종교를 가진 종족들이 이 교도의 우상이라고 시기해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시저와 아우크스타프 등 제왕들이 로도섬에 와서 거대한 동상과 그 주조 기술에 대해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로도스인들은 그들이 파손된 동상의 조각들을 가져가지 않았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아라비아인들입니다. 그것은 12세기에 아라비아인들이 파손된 동상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굵은 밧줄로 아직도 대우에 남아있던 헬리우스의 두 다리를 동여매고 끌어내렸으며 또 널려있던 비교적 큰 청동 조각들을 부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다 롤을 만들고 청동을 녹여 일정한 크기의 가락으로 만든 후 운반을 했는데 운반에 동원된 락타만도 천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도 원시 기록이 아니기에 고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보는 헬리오스마저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더스 부두에는 두 개의 원형 돌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위에는 동으로 주조한 두 마리의 사슴이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사슴은 로더스 섬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태양신 로도스 섬의 헬리우스 동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사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바로 나를 뒤로 미루는 법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먼저 챙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면은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지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뒷전에 두고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만 차리고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과 자식들 일이 우선이라서 계속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데요. 언제나 나를 맨 뒤로 미루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의 순서를 하나씩 둘씩 앞당겨 보시죠. 그만큼 살아왔으면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우리 사는 세상과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우리 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세월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운명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 있는 것 나이입니다.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사랑입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슬픔입니다.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그리움입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넣을 수는 있는 것 욕심입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눈물입니다.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사과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기다림입니다.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는 있는 것 꿈입니다.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는 있는 것 희망입니다. 네,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며 또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건 실패와 아쉬움을 무도라는 뜻이라 합니다. 주어진 하루에 고마움을 갖고 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인생은 계절 따라 듣고 왔습니다. 중년이 되면 신체의 대사가 느려져서 복부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에도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비록 날씬한 허리와 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몸매이지만 사실 중약 관점에서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는 인체 기혈의 중요한 창고로서 무작정 살을 빼다가 비장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또 건강의 근본을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서의에서는 배 모양 몸매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있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리가 굵고 엉덩이가 큰배 모양 몸매는 오히려 건강한 몸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에 살이 많고 다리가 굵은 배 모양 몸매는 낮은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감소하고 엉덩이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상 관찰 결과 엉덩이와 다리 살을 빼는 데 집착하는 중년층은 종종 안색이 노랗고 사지가 나른하며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상 기능 저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위를 타고 무기력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일찍 희거나 하며 여성은 월경량이 줄어들고 남성은 성기능이 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기혈이 부족해지기 쉽고 신체의 질병 예방 능력과 회복력이 저하되며 또 노화도 더 빨리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에 살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중년 시기 다리와 엉덩이 근육 상태는 노년 시기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중년이 지나면 비상과 신장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손실됩니다. 이때 이미 엉덩이와 다리 근육이 소진되면 노년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총량이 적어서 허리와 무릎이 쉽게 시큰거리고 걷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년 시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면 노련의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 생겨지고 또 신장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서 다리가 민첩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류철석 가수의 꽃처럼 별처럼 듣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30세와 50세에 뚜렷한 노화 징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가 필요한 화학적 변형을 완료하도록 도와줘서 콜라겐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있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손상을 줄여줍니다. 추천하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는 피망이나 파프리카, 모청이나 봄배추, 그리고 고수나 무 등입니다. 과일은 생대추나 키위, 구아바, 딸기, 그리고 파파야, 오렌지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짙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서 산화 반응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서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는 노화 방지 및 항염증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 추천하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로는 브로콜리와 당근, 시금치, 호박이나 망고, 파파야 등입니다. 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적양배추나 적상추, 가지, 자색고구마, 구기자나 블루베리 등이겠습니다. 또 리코핀이 풍부한 도마도나 방울도마도 등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단 음식에는 대체로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의 당화 반응이 촉진되어서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지며 또 기미가 생깁니다.

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유산소 운동, 회당 30분 내지 1시간과 최소 2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줘야 합니다.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외부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올여름도 노화 방지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연 가수의 내 고향 오솔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